0: Eliseo.
1: 이제
0: 지났다. 뭐 군대야 연보이. 여기 있는 다 군대 봐 들어갈게. 여기 있는 거 봤나 봐. 여기 보자. 예, 맞다.
1: 안가다.
0: 그 고통하려. 받아라 받지가 나. 어깨 들고 나오면 못할래.
1: 예, 좋아. 마마한테 좋아. 마마.